is laughing at me. Oh, what a beautiful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브라이언 터펠, 바리톤 브라이언 터펠의 노래로 Oh, What a Beautiful Morning 보내드렸습니다. 단짠, 맵단 이런 말 참 재밌죠. 그 맛은 또 참 신기합니다. 서로 뭔가 반대되는 굉장히 다른 맛인데도 같이 만나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뭐 단 거 먹었다가 또 잠깐 짭짤한 거 먹었다가 다시 달콤한 건 먹었다가 이러면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웃기기만 할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 또 차가워 보이던 사람이 뜻밖의 다정함을 보여줄 때 그런 반전이 참 매력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죠. 생각해보면 저마다 그런 매력이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전 매력에 끌리시는지 또 스스로 생각하는 나만의 반전 매력은 무엇인지 또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똥떨어 똥떨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3장 쪽 회의번호 54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라이히테 소나테, 가벼운 또는 쉬운 소나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곡 들으시면서 우리 빨강머리애님은 상큼한 샤베트 같은 피아노 곡이라고 하셨고요. 또 9308번님은 이 곡을 초등학교 6학년 콩쿨에 나가서 무려 금상을 탔던 곡이라고. 아, 또 콩쿨 단골 레퍼토리죠. 초등학생들의. 자, 청취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지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듣겠습니다. 킴 카슈카시안의 비올라, 그리고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이 비올라라는 악기도 참 매력적이죠. 바이올린처럼 높고 날카롭고 아주 뭐랄까요, 막 그 감성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없고도 첼로처럼 마구 중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이 어딘가 있는 이 비올라의 음역도 참 매력적입니다. 김 카슈카시안의 비올라 그리고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프닝 때 단맛 과 짠맛, 단짠 그리고 맵단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반전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남영란님은 나의 반전 매력은 남들이 무서워하는 건 안 무서워하고 남들이 안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하셨는데 재밌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뭘 무서워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레이스님은 F인 정원님이 가끔 T의 매력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좀 T 같은 면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F지만 어떨 때는. 또 이루어질진이님은 제가 아재 개그 하면서 빙구미가 있는 완전 매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빙구미는 나이 더해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서 좀 큰일이고요. 또 1156번님은 예민하고 목소리 크고 신경질적인 제가 우리 12살 강아지 앞에서는 완전 목소리 바뀌어서 애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것도 참 매력 있으시네요. 그렇지만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강아지한테처럼 나도 좀 다정하게 대해주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반전 매력들 참 재밌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닮아있는 듯한 두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말투나 취향, 감정의 방향이 비슷해 보이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그럴듯하게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세부적인 결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습관의 모양이나 하루의 속도,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 같은 것들은 조금씩 다른 틀 안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곤 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리 가까워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개별적 세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기에 서로가 비슷함 속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들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미묘한 다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함께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화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이 작은 차이를 정교하게 감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투 속에 숨어있는 기류를 읽고 하루의 속도가 어느 순간 느려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빨라지는지를 포착하고, 감정의 결이 어떤 순간에 흔들리고 어떤 순간에 고요해지는지를 귀 기울여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서로의 리듬에 조율되어 간다. 조율이라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서서히 스며드는 움직임에 더욱 가깝다.

조화의 본질은 바로 이 조율의 감각에 있으며 그 속에는 억지로 맞추거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기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건네는 작은 배려의 연속이 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두 개의 리듬이 만나 서로를 조금씩 조율하는 과정이며 두 리듬이 처음부터 완벽히 일치할 필요도 없다. 서로의 미묘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차이는 충돌의 원인이 아닌 조화가 완성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조율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지만 그 과정은 오래도록 서로에게 남아 조금 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서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완벽히 같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능력에 그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형성된 조화는 강요된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정직한 울림에 가깝다. 그 울림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결국은 알게 된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문호 3의 6 조화의 영감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이먼 센터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기 주연은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에바네스의 책 A to Z 마음을 통과한 단어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악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가들은 먼저 서로의 음을 맞추죠. 오케스트라 연주 가보셨으면 보셨죠. 처음에 오보에가 라, A 음을 쫙 불면 이제 천천히 바이올린, 뭐 비올라 모든 악기들이 맞추는데요. 그렇게 음을 맞춘다고 해서 오보의 소리, 관악기 소리가 현악기 소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특성은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음을 맞춰서 함께 연주를 해나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라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 조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율해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 글, 발췌글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같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리듬을 들어주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조화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조율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강소영님이요. 유난히 쓰고 매웠던 한 주였어요. 오늘 밤에는 얼음 넣은 하이볼 한 잔과 어울릴 후회 없는 메뉴 고민해봐야겠어요. 불금 안주 메뉴 추천도 해주시나요? 하셨습니다. 아, 하이볼. 얼음 가득한 하이볼과 함께 뭐가 어울릴까요? 뭔가 저는 튀김류나 몸에는 좋지 않지만 튀김류나 뭐 짭짤한 꼬치류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뭐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아니면 뭐 일본식 야끼돌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치즈 플래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금 하이볼과 함께 뜨거운 금요일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슈만의 음악입니다.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위트몽. 아, 이거 아닌가요? 어떤 거 들으실 거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 괜찮다고요. 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중에서 첫 번째 곡 위트몽 헌정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휘트몽 헌정,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먹는 얘기 즐거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또 우리 강소영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불금의 하이볼 한 잔, 많은 분들이 안주 추천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로님은 돼지 껍데기라고 하셨고요. 아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돼지 껍데기와 하이볼. 또 오미선 스콜라님은 하이볼에는 조개구이가 짱입니다 하셨어요. 아 조개구이 너무 맛있죠. 하이볼과 먹으면 맛있겠네요. 또 빨강머리님은 저는 감자튀김 추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 술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과음하면 안 되죠. 그냥 가볍게 한 뭐 한 잔, 반잔 정도 하면 기분은 좋으니까요. 분위기 내면서 그 정도가 좋겠죠. 과음은 하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 현관음악 곡 17번 F샵 단조 들을 텐데요. 이 곡은 헝가리 집시막 특유의 또 격정적인 리듬과 또 애수어린 선율이 교차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꽤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F샵 단조라는 조성만 들어도 아, 이 곡이 뭔가 막 무조건 신나는 곡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자, 먼저 라파엘 쿠벨리크 지휘의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원곡인 4핸즈 버전, 피아노 4핸즈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라베크 자매의 4핸즈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람스 현관의 무곡 17번 F샵 단조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7번 F샵 단조 이것도 참 좋네요. 두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버전은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이었고요. 이어서 원곡인 피아노 4핸즈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연주자가 연탄으로 연주하는 4핸즈로 들었습니다. 카티아 라벡과 마리알 라벡 자매의 4핸즈 연주였습니다. 연속해서

두 버전을 들으니까 딱 비교가 잘 되는데 많은 분들이 피아노 포렌즈가 더 좋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취향 차이겠지만 또 뭔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피아노 특유의 그런 타연악기의 어떤 청량함이 있어서 또 좋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하이볼 얘기했더니 라신님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참 많아져가지고 홈술 문화에서 아주 빠질 수 없는 메뉴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옛날에는 스카치앤소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시원한 하이볼 얘기도 하니까 이런 음악 어떨까 싶습니다. 골라봤는데요. 콜 포터가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예요. Let's Do It이라는 곡이고요.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그리고 미국의 재즈 가수 매들린 페이루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콜 포터가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 Let's Do It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도 참 재밌어요. 아, 많은 분들이 이 곡 아시네요. 달리타님이랑 효천님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들으셨다고. 버전 다르지만 맞습니다. 이 곡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오늘 들으신 버전은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에 또 미국의 재즈 가수 매들린 페이루가 함께 노래한 버전이었습니다. 장현아님이 재즈도 점점 좋아져요. 하이볼이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오늘 왜 기승전 하이볼이죠? 오늘의 테마인가요? 이 타로는 제가 참 아주 매력 있게 보는 피아니스트예요. 연주도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던 생각이 이 알렉산드리 타로의 책을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냈는데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풍월당에서 나온 그 책을 보고서 이 연주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타로 연주는 우리가 또 다른 클래식 곡도 많이 들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까 전에 빨강머리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게오르고 잔필의 펜플루트 곡으로 듣겠습니다. 외로운 양치기.

잠필의 팬플루트 연주로 팬플루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외로운 양치기 아인자머 히어트 CBS 마그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Yes.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8: 오늘 1부 끝곡으로는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간주곡 준비했습니다. 야누스 발렌테의 플루트과 노라 메레츠의 하프 연주로 띄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프트
2: 반쪽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쪽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반쪽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플러스 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플러스 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플러스 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실전으로 쏴! 쏴!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 E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좌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의 자독 보내드렸습니다. 해리 크리스토퍼스가 지휘하는 16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곡은요. 드볼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가운데 2악장 템포 디 발스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안토닌 드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가운데 2악장 템포 디 발스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서로가 온 세상이었던 엄마와 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안연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안연희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만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던 그때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막막했던 슬픔을 뒤로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그만 사무실에 취업하게 됐는데 너무 어렸던 딸아이는 분리불안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한 움큼씩 뽑아놓았지만, 그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늦게 출근해야 했는데 아이는 울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데리고

0: 들고 갔는데 그날은 직원들이 모두 외근을 나가고 없어서 다행히도 사무실 책상 밑에 신문을 깔고 놀게 했어요. 아이는 좁은 책상 밑에서도 엄마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소리도 안 내고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조그만 소리도 안 내려고 조심하던 아이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참 미안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사무치게 남아있답니다.
1: 서영아, 서영이 엄마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래?

이흥렬 작곡 삼치박이. 아, 이 가사도 참 그렇고 이 동요는 우리나라 동요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 동요는 특히나 좀 많이 쓸쓸하고 슬프죠.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해야 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가슴이 이어졌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좁은 책상 밑에서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조용히 그림 그리고 그래야지 엄마랑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하셨다는 그 마음, 지금까지도 사무친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자, 아녀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볼까요? 아이와 둘이

살면서 워킹맘의 고충이 참 많았습니다. 딸이 6살이던 어느 날 유치원이 일주일 정도 겨울방학을 해서 여기저기 아이를 맡기다가 딱 하루 아이를 맡길 곳이 정말 없었어요. 어찌어찌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사정해 아이를 맡겼는데 5시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6시 퇴근이었던 때고 유연 근무제 같은 것도 없었기에 아이를 5시에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그날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신 날이어서 아이를 회사 앞 공원에서 놀게 했죠.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었고 혼자 낯선 공원에서 잘 놀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한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그렇게 길고 긴 한 시간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퇴근 후 공원에 가보니 그 추운 날에 모래놀이를 하며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눈물이 눈물이 어찌나 났었는지. 세상이 험하지 않았을 때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꽁꽁 언 손을 만지며 눈물을 꾹 눌러 담았어요. 아이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하나를 나눠 먹었는데 햄버거에 딸려 나오는 장난감에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 아이가 좋아하던 곡을 신청합니다.

야, 정말 우리의 아당에서 들을 수 없는 곡을 들었습니다. 아, 명탐정 코난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아이가 참 좋아하던 아, 만화였대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잖아요. 이 사연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아유 혼났어요.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감성으로 또 같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씀을 남기고 계시네요. 또뽀님이 어려운 환경에 워킹맘으로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마음이 저려오네요. 또 유경주님도 아 혼자 공원에서 어째요 얌전히 노는 아이 모습이 더 슬퍼요 하셨고 저도 그랬어요. 5225번님은 마음 가득 담아서 응원합니다. 같은 입장이라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 시절 당신의 인생을 아이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 또 망고아빠님은 저도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집에 두고 이웃집에 맡기고 놀이터에 두고 일하고 오시던 엄마 마음도 그러셨을까요? 아유 그러셨군요. 엄마 마음 당연히 그러셨겠죠.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왠지 우리 망고아빠님은 그때도 착한 엄마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결을 보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안현희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시킨 사랑스런 딸아이의 결혼식 날, 생각보다 무덤덤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한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냈다는 안도와 형제 없이 혼자였던 딸아이의 옆에 듬직한 사위가 있어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악이 신부 입장 음악으로 흘러나오니 뭉클한 감정이 마구 솟구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면서 한 번 쏟아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혼주 화장으로 붙였던 속눈썹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식은 시작되고 눈물을 참느라 어찌 진행되는지도 모르던 차에 혼인서약으로 서로가 미안하다는 말에 뭐가 미안한데로 되묻지 않겠다는 구절이 귀에 들어왔어요. 울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딸과 사위에게 서로 자신의 잘못에는 사과하고 상대의 잘못에는 사과를 잘 받아주며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며 사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그리고 사랑하는 딸, 고생만 시켰는데도 예쁘게 커주고 꿈이던 선생님도 되고 멋진 신랑까지 만나서 그렇게 나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표적인 명곡 러버 보내드렸습니다. 에픽 오케스트라 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시면서 어떻게 안 우셨어요?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속눈썹까지 떨어질 정도로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셨군요. 그러셨겠죠. 왜 안 그러셨겠어요. 아까 전에 추운 날 혼자 공원에서 모래놀이를 착하게 한 시간 동안 하고 있었던 아이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요. 그 모습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 사장님이 좀 한 시간 먼저 내보내주시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잘 키우셨어요. 저랑 같은 마음으로 많은 우리 아당님들이 북한산 그녀님은 멋지게 잘 따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레지나님 선생님이 되었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하셨고 헤이범님 따님 잘 키우셨다고 훌륭하시다고 박수 엘리제님은 동병상련의 안현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들의 아이는 내가 영혼을 갈아넣어서 키워줘야지 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 나와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요 하셨고요. 장호선님도 잘 살아줘서 감사드린다고 두 분과 사위님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5847번님도 앞으로의 삶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있길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받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는 못해준 것만 기억하시겠지만 그 따님은 얼마나 이 어머니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방송 그 따님도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연으로 큰 감동 주신 안현희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으신 공연 잘 고르셔서 음악으로 흠뻑 위로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다비드 포퍼의 가보트 디장조 듣겠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다비드 포퍼의 가보트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첼로지만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연주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죠. 야노 슈다커의 첼로, 시게온 에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2: 나를 찾아.
1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1: 서울 사이버 대학교.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7: 아름다운 곡 그러고 있죠. 오늘 끝곡입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파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틸로트 그리고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노래하고요. 프란츠 벨저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이라는 걸 실감하시나요? 뭐든 빨리빨리를 외치며 척척 해나갈 때? 뜨끈한 국물을 먹고는 캬 시원하다 할 때? 아니면 매운 청양고추도 모자라서 고추장에 푹 찍어서 먹을 때? 한동안 우리 한국 영화의 흥행 공식도 있었죠. 장르 불문,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 톡 넣기 같은 거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가 한창인 이 시간, 어디 계시든 모두 한마음으로 숨죽이며 환호하며 때론 맘졸이는 우리 모두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좋은 기운 모아 모아 보내볼까요? 최강희의 영화학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영화 마시안 중에서 도나 썸머 핫스토프 들으셨습니다. 아, 또 우리 경기랑 방송 시간이랑 겹쳐서 앞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 볼 때 그 어떤 점잖은 캐릭터여도 어떤 느낌이어도 막 그 경기를 이렇게 영상 틀어놔야 되잖아요. 옆에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니까면 으악! 막 이런 거 있죠. 아!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절제한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요. 고소한 소음님 후반전 초반에 한 골 터지길 네 지금 후반전 막 시작했네요. 그쵸? 루트키님 다같이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주현진님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에 시원한 골 기대합니다. 농담곰님 오늘도 축구경기와 함께하는 최영음 흐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티 하시냐고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지금 경기 영상 보면서 실시간 이제 생중계 해주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라디오 스태프들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작가님 바깥 분께서 보시다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문자 뭐 왜요? 뭐요? 뭐요? 그랬더니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대한민국 응원하는 소리가 귀에 너무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요. 그 응원이 진짜 큰 힘이잖아요.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다들 어디서 응원하고 계신지 CBS 오는데 길이 한산하더라고요. 네. 멕시코가 주최국이라 응원 열기가 엄청난데 휴교령도 내렸다고 하던데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틈틈이 중계해 주시고요. 응원의 마음 더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또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시원한 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네,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들으신 곡은요, 앞서 들은 곡은 맞아요. 싸이가 샘플링했죠? XLF, 비벌리의 스캅의 주제가였어요. 그리고 들으신 곡은 아메리칸 지골로 블론디의 콜미, 리차드 기어를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스타이자 세계적인 청춘의 아이콘으로 만든 대표작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한 골. 먹혔네요. 네, 네. 라키님, 헉, 한 골 먹었어요. 우, 유, 유. 네. 남현사님, 안 돼. 3445님, 날씨가 덥네요. 한국 선수 힘내요. 네. 민들레프씨님, 저가 축구 보면 진다고 보지 말라고. 남편과 애들이 당부하네요. 경운기 탄풍경님, 축구는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일드싱. 와일드싱 트라이앵글 러브이즈 신청하셨군요. 네, 저는 와일드싱 명대사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와일드싱 명대사일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농담구님, 멕시코민들 우리 선수

가족들 엄청 잘해주고 있네요. 화이팅! 유재홍님, 저런. 최영훈 식구들 감사한 중계. 신혜숙님, 한 골 들어갔네요. 지난번 커피 내기에서 내가 졌는데. 그레이스님, 웃자까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요. 기타 등등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린 이유가 이 그 리액션이 너무 다양하셔가지고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마음은 하나인데 그 진짜 성격이랑 캐릭터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다들 그 우리 축구팀 대표팀에게 한마음이 돼서 우리랑 동일시해서 나인 것처럼 응원하는 게 참 신기한 일 같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 영화음악으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슈퍼소닉 중에서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퀸, 보헤미안 랩소디 둘 다 시원한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많아서 큰일 났네. 네. 아니, 미리네님이 강디 어떻게 좀 해봐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네. 이게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그리고 네가 좋아 지금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영사배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 다음 컨텐츠는 오정세 최다니엘님 나오십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궤도님 것도 재밌고, 저만 재밌나요? 아, 호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또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영사배, 궤도님 것도 재밌으니까요. 어디 가면서, 저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 못 했는데, 듣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불량기님, 축구 때문인지 병원 갔는데 대기 환자가 너무 없어 바로 진료받고 왔어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래도 꿀팁이네요. 이거 경기 이제 휴대폰으로도 요새 많이 보니까 보면서 요럴 때 병원 갔다 오면 또 시간 절약할 수 있겠네요. 호레노치님, 진짜 피디님 음자랄. 이 곡은 역시 웸블리 라이브 버전이 제일 좋아요. 제가 피디님 음자랄이라고 했다고 호레노치님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했더니 피디님

호레호치님도 음절하신 것 같다고. 네. 아,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게 그 웸블리 스테디움 버전. 이 스테디움 버전, 웸블리 스테디움 버전이 좋다고 호랑호치님이 하셨잖아요. 웸블리 스테디움 버전인 걸한 번에 알아듣기도 쉽지 않은데 좋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저희 피디님이 라이브 선곡을 잘하십니다. 4536님. 안과 진료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노안 두 번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신 거 아니죠. 뭐 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틀림없이. 또 이렇게 저도 말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된다고 했더니 청취자분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것도 나이 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욕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분해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니크 중에서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그리고 애프터 선 중에서 로스 델 리오의 마카레나 듣겠습니다.

싫어와요, 나님. 마카레나, 한국팀 마카레나 달라붙어. 한골이라고 하셨네요.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5419님. 네, 지금 광화문에 나가 계시군요. 스위스 남친하고 같이. 아, 큰아이가. 테라스님은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대형 프롬프트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셨네요. K-POP 데몬 헌터 중에서 골든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로고송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농단검님, 축복동이님 같이 축구 보는 느낌이라고. 네,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17: 나비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9: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0: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9: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2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골든 슬럼버 중에서 강동원, 김대명, 김성균, 신해철 함께한 힘을 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할 땐 집중하느라 잘 모르지만 마음 졸이며 응원하던 경기가 끝나면 아 저도 지금 뒷골이 막 땡기는데요. 아우 난 또 저도 등번호 12번 붙이고 같이 뛰었잖아요.

월드컵 특수도 있고 월드컵 재미도 있고 뭐 새벽에 하는 다른 경기들까지 챙겨보느라 월드컵 피로까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는 거죠. 그래, 나 이토록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라는 걸요. 끝까지 함께 달린 뭉클하고 끈끈한 힘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외쳐봅니다. 파이팅!

0: 홍경민, 차태현, 홍차의 힘내송. 힘내송. 그렇게 송? 힘내송.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내가 진짜 응원을 했는데요. 방송으로 못하니까 거기까지 응원이 안 갔나. 잘 싸웠어요. 너에게 난 사랑님. 맞아요. 졌지만 잘 싸웠어요. 이제 맞점 해야지, 루피님. 근데 이제 멕시코가 워낙에 잘한다고 하더만요. 그래도 이제 비겨주기를 참 바랬겠는데 막판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1분만 더 있었더라면 한 골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뭣도 모르지만 오늘만 축구인인 것이지만은 아쉽다. 그러나 다음 경기가 남았으니까 우리는 또 응원을 해야겠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0: 라디오 마땅.
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난안괜찮아요불편하지요둘이영사님괜찮지않네요축구졌어요사달라고조르지온 왜미리네님아다필요없어요그냥냅둬요쏘리쏘리예저도솔직히말할게요뭐멕시코가뭐잘했고뭐우리가뭐실책이있어서이게비길수도있었는데뭐어쩌고해도이겨야맛이에요아지금또다시두통이왔고요아일주일내내관심이없다가하루관심을이렇게가지는데정말이럴자격이가없잖아요사실은뭘원래축구를좋아했던것도아니고아니야월드컵때그것도우리나라경기만잠깐보는주제에또그순간에는또왜이렇게응원을하게되는지저도모르겠지만지니까안괜찮아힘들다고김도윤님저도축구보고이제야점심먹으러왔어요다음경기기대해봅니다우리가이럴진데선수들은또얼마나그러겠어요그죠그러니까우리는사실응원을해야되는부분인데자꾸이렇게아참그러네요내일이나잘할것이지이수영의12시에만납시다이렇게참여해주세요아쉬운마음이면아쉬운마음대로또응원의마음이면응원의마음대로여러분들보내주세요짧은문자50원긴문자사진전송100원의정보이용료가있는문자메시지샵9390우물정9390인터넷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참여해주시면됩니다1393님이우리선수들

싸웠어요. 전후반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이라는 남편과 나담전력 직원들 만난 점심 드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세요. 하시면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신청하셨네요.

모노의 넌 언제나 들었고요. 버그의 맨발의 청춘 716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비비 하늘 땅 별 땅. 예, 비비 비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저 뒤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그러네. 삼남매 맘미미. 조 아들이 등교하다 다시 와서 2002 월드컵 때 남편이 입었던 티셔츠, 스카프 가져갔어요. 그거 아직 삭지도 않고 잘 있었나 봐요. 그거 잘못 관리하면은 삭을 수 있는데 좀 그때 당시에 비싼 걸 사셨나 보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티셔츠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대부분이 이제 가짜였거든요. 진퉁은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2002년, 즉 2026년인데 24년 지난 옷을 잘 고이 간직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아, 학교에서 응원했을 텐데 아수 다음 주에도 가져가서 당시 응원하자. 아, 초등학교는 이거를 보여주는군요, 학교에서. 저희 이제 아들이랑 오늘 아침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다른 반은 다 보여주는데 얘네 반만 진도 때문에 안 보여준다고 학교를 지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면은 어쩔 수 없다. 옆반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니네 반만 수업을 해가지고 그게 될 것 같냐. 결국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네, 왜냐면은 축구에 진심이에요. 학교 대표 축구 가가지고 막 본인이 막 역전극 이뤄내고 하니까 본인이 손흥민쯤 되는 줄로 착각하고 무릎 부상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8강에서 못 뛰어가지고 졌다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미 오늘 2강인 티셔츠 가져갔긴 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학교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전에 월드컵을 고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학생이 뭘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 밑바탕에 있잖아요. 전교 1등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빼고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난리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봤나 못 봤나 기억이 안 나요. 아우 보여줬겠죠. 아우 참 웃을 일이 없었는데 수영 씨 얘기 듣다가 웃었어요. 맞아요. 그 1분만 더 있었어도 한 골 들어갔을 텐데. 코스모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 1분만. 그러니까 연장 시간 6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8분인가 줬거든요. 아, 잠깐은. 그래서 축구가 또 막상 보면 재밌나 봐요. 일촉즉발해서 한 골이 막 터지고 이런 것 때문에. 축구 좋아하는 아들이는 정형외과랑 친하다고 고영민 님이. 안 그래도 좀 전에도 정형외과 잘한다는 용하다는 정형외과를 겨우겨우 예약해가지고 그쪽에서 시간을 땡겨주겠다 이래가지고 예약을 끝마치고 그렇게 했어요. 아 정말 축구선수는 못 되는데요. 임영훈 응 순간을 영원처럼 2210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더너츠 사랑의 바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기웃 사랑하는 이에게 듣고요, 2부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7003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Surely one more time. Brown Eyed Girls. 아브라카다브라 티아라 롤리폴리 070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일본은 축구 경기의 아쉬움을 서로 나누었다면 2부에는 요 이야기, 왜냐면 이제 열마는 사실은 젊은이가 없고 다 부모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키워내신 분, 키우고 있는 분, 아직 아기인 분,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저희 아이 학교는 우리 반만 빼고 다 보여준대 이래가지고 아침에 학교를 가네 마네 막 이걸로 이제 결국은 보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보여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냥 생각이죠. 뭐 우리끼리 말이나 하는 거지. 엄마 아빠끼리, 아빠들은 이제 내용도 잘 안 주긴 하는데 엄마끼리라도 얘기를 해봐요. 아빠들은 지금 일하니까. 중3 엄마입니다. 저랑 같네요. 우짱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수업 내용이 그렇지 들어오겠냐고요.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1도 없다가 오늘만, 저도 그렇고 우리 열만 뭐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만 되게 관심이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른이고 할 일도 있고 이러는데 이 머릿속이 막 온통 막 가 있는데 애들 어떻겠어요? 저도 일할 때 가게 문 닫고 모여 앉아서 응원한 적 있거든요. 두고두고 기억에 남던데 저는 같이 보면서 응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35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응원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2002 월드컵. 저는 딱 그때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다음 월드컵부터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심지어 저는 2002 월드컵 때 라디오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경기장 앞에서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저는 모든 경기장 앞에 갔습니다. 가서 노래를 부르고 경기는 못 본 채 다음 또 스케줄로 넘어갔어야 됐었어요. 그렇게 응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나는 저기 다시 보기로 경기를 이제 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이, 그때는 전화 연결이 되니까 전화요. 지금 방금 누나 지금 방금 버스를 부셨어요. 그럼 아니

0: 소리를 부셨다고? 그게 정말이니? 네, 지금 한두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버스 천정이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기사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그러면 안 될 텐데 기사님 좀 바꿔주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이건 괜찮습니다. 허허허. 버스 사장님 이제 피눈물이 철철 났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미쳐버렸어 이러면서 그 기억을 지금 영원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1: 고딩 엄마인데요. 학교에서 보여줘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닌데. 세상엔 공부보다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겨울사랑님.
0: 맞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보다도 중요한 어떤 그런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 일부러 하라 그런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1: 교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본 기억은 평생이 갑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추억, 빛나는 돌림. 1328님, 저희 집 중3 아들 골키퍼로 학교 대표 축구대회 나갔었는데 예선 탈락. 다음 주 기말고사라 학교에서 오늘 경기 보여줄까 물어보니 축구 보여준다 했대요. 다음 주 경기 때는 시험 보고 있을 텐데 집중.
0: 아, 맞네. 집중해서 볼 수 있으려나? 아니, 그 월드컵에 애들 그 시험 볼 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 아, 시험인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중학생 때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내신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애가 고딩이 되면 또 뭐 어떻게 말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1: 우리 집 고3 딸 축구 보고 점심시간에 학교 가서 이 봐요! 두 아이 어? 강지모 고3인데 당당하게 응?
0: 당당하게 집에서 축구 보시고 큰 화면으로 보시고 그러고 학교를 갔다. 안 돼. 고3이라도 일단 궁금함 못 참아. 왜? 우린 사춘기야. 우린 청소년이라고. 남들은 궁금 안 해도 우리는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너무 그렇게 몰아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대부분의 이런 와중에 자두제리님과 임병국님만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고. 예, 수업해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두 분에게 한번 대치를 시켜봐 보세요.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어떻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치환이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옴무 밥만 잘 먹더라 030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러브홀릭 러브홀릭.

0: 아유, 금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박재범, 좋아. 5610님. 한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열 만드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어떻게 잊었는데 또 생각난다.
0: 금요일 좋아.
1: 1089님, 왜 그랬어? 왜 보냈어? 잊었단 말이야. 정말.
0: 금요일 좋아.
2: 3450님, 경기 중계와 라디오를 동시에 틀어놓고 보던 중 군대에서 둘째가 휴가나 정신없었어요. 12시에 온다더니 10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김밥 먹고 싶다 해서 급하게 싸줬더니 아침 굶고 왔다면서 김밥 세 줄에 컵라면 큰 거 하나, 거기에 라면 하나 더 끓여서 밥까지 먹는데 너무 놀랐어요.
1: 아, 그 경기 보려고 좀 더 빨리 우당탕탕 나왔나 보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런 열정이 있는 젊은 시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는 뭐 뭘 하라 그래도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열정도 식고 이랬는데, 오늘 저기 사진 보니까 오늘

0: 이는 신고한 거.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4: Yo, let the bass kick. 광고주원의 바이브 오래오래 들었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 찾아낸 곡이에요. 여러분 발굴한 거. MRJ의 휠 소굿. 오늘 그냥 좋은 느낌으로 금요일 보내세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수도권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왔지만 1년 만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녀는 눈을 감기 전에 가족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만일 저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주겠습니다. 118년 전인 1908년 6월 19일에 눈을 감은 루비 캔드릭은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 미국인 선교사였는데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 루비 캔드릭을 기억하면서 6월의 세 번째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코파는 러브버그님이 어제 엘비스 프레슬리 라이브를 영화관에서 보고 왔는데 다시 엘비스 음악에 빠져버렸네요. 예. 선곡표 자리 비면은 엘비스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예. 엘비스 노래야 뭐 히트곡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노래든지 나가지 않겠어요. 엘비스 라이브를 근데 영화관에서 해요? 오,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아, 축구 얘기하지 마세요. 9509번으로 축구 너무 아쉽습니다. 1대1 무승부 예상했었는데 비켜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1대1도 가능했고 충분히 2대1로 이기는 것도 가능했는데 아 정말 좀 속상하더군요. 졌지만 하여튼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홍차 곤듀님이 비빔면 먹으려고 달걀 삶으면서 듣고 있어요. 먹는 얘기가 제일 좋네요. 역시 준호맘님도 우리 선수들 1대0으로 졌지만

0: 싸웠어요. 다음번 남아공은 꼭 이길 수 있기를. 네. 그럼요. 이겨야죠. 이길 겁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로스 델 리오의 노래 마카레나, 그리고 잉그리드의 One More Time, 그리고 이어서 산타 에스메랄다의 Another Cha-Cha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094번으로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할매입니다. 유쾌한 팝송, 거기에 이야기까지 듣고 있느라면 학창시절 친구, 선생님 생각도 나고 과거를 먹고 사는 할매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방송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5094번 쓰신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두근두근님이 어제 승화형이 라이브로 너를 사랑해 불렀음. 다행히 노래가 힘들다고 투덜대진 않았음. 너를 사랑해 불렀어요? 네, 그게 생각보다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노래가. 듣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불러보면 제 노래들이 근데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부르면서 저도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아 근데 힘들다고 투덜대지는 않았군요. 다행입니다.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밀바의 아리아 디 페스타. 이 노래는 그 트윈 폴리오가 축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개사해서 불렀었죠. 그리고 모세다데스의 아디오스 아모르. 이 노래는 현경과 영애가 그리워라 그리워라 하는 노래로 개사해서 불렀죠.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밀바 아리아 디 페스타.

FM Pop。내 마음의 보석송.

5월이 찬란하고 분주한다면 6월은 숙연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저에게 6월은 아버지께 죄송스럽고 자랑스러운 달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상이용사였습니다. 요즘이야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상이용사라는 말을 썼죠. 아버지께서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허리와 무릎에 총을 맞아 그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저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 후유증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사형제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이른에 저희 곁을 떠나신 아버지는 엄마의 정성 덕분에 힘든 삶을 버티고 사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대쪽 같은 아버지는 살아생전 현충원이 싫다고 하셔서 저희는 가까운 공원 묘지로 아버지를 모셨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한국전쟁 때 겪으셨던 경험을 글로 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다니셨는데 과연 잘 써주실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는 정성껏 글을 쓰시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가 전쟁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고 실감나게 해주신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께서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공부를 잘하지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했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또 그게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일이었고요.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질서와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도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이런 칭찬 덕분에 저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형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세요. 아버지를 다시 뵐 때까지 저희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식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오늘 필 키기의 노래 Father Daughter Harmony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필 키기는 CCM 뮤지션이고요.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에서 이영숙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네. 아, 참 이게 사실 현충 안에 묻히시면 훨씬 더 편하고 그러셨을 텐데, 예, 공원 묘지로 모셨군요. 아버지께서 그 대쪽 같은 어떤 그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장현아 씨, 부모님 관련 사연이 많네요. DJ님 오늘도 눈물 참으셨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저는 유난히 그 아버지 얘기 나오면 많이

우리 아버지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 잔 드시면은 꼭 예, 그 전쟁 얘기 꼭 해주셨습니다. 그 월남하실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북청 분이거든요. 이제 북청에서 월남하셔가지고 바로 자원 입대하셔가지고 예, 군인으로 사셨는데 하여튼 아, 그때 얘기는 듣고 계속 들어가지고 아주 외울 정도예요. 왜. 한탄강 건너든 그 스토리는 진짜. 자, 이영숙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쿨리오의 노래 See You When You Get There 그리고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1: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일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트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Too Much.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0: 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내나의 노래 99 루프트 발룬스였습니다. 분돌리시님이 이 곡 독일어 버전도 좋은데 잘 안 나오네요. 이게 독일어 버전이에요. 지금 나간 게. 남왕진 씨, 시흥 씨는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셨어요. 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목동은 뭐 그냥 별로. 예. 비가 내릴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꾸물꾸물하니 어둑어둑하니 뭐 이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 여기, 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사진 보내주는데 무지하게 먹어주. 와, 돌로미티 0206번으로 돌로미티 트레킹. 와, 여기 진짜 사진이 이게 무슨 지상 낙원이에요 여기? 트레킹하고 있는데 사소 포르도라는 곳에서의 전망과 카레짜 호수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에 지난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코르티나 남페초에 들어와서 새벽 3시에 축구 보느라 잠도 설쳤는데 이제 아침 식사하고 또 일정을 소화하러 나갑니다. 와, 근데 사진 돌로미티 트레킹 중이시라고요? 야, 이게 또 버킷리스트 또 하나 생겼네. 와,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 보면은 진짜 가고 싶습니다. 뭐 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엘튼 존의 필라델피아 프리덤, 빌리 조엘의 My Life, 그리고 잭슨 브라운의 Running on Empt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492번으로 아이 보는 일로 라디오를 듣다 보니 새벽부터 CBS의 열정 팬이 됐습니다. 이 개편 문제로 시간대가 바뀌는 음악방송이 됐는데 동준님 방송은 그대로라 아기 낮잠 자는 시간이라 꾸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비가 지금 내리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온세미로님이 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씩. 탐크루즈 여행님이 용인 마북동 소나기처럼 쏟아져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 동남아 날씨처럼 갑자기 낮에 쫙 한번 쏟아지고 그냥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쫙 맑아지는 그런 스콜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비가 쫙 쏟아 한 2시간 아니 2시간까지도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막 쏟아졌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햇빛 쨍 나고 0024번으로 어제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 은영이와 삼척여행 다녀왔어요.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은영이가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연 소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사랑하는 은영씨 듣고 계십니까? 네. 삼척여행 좋으셨어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에바 캐스디의 데니 보이. 캐롤 키드의 Seven Daffodils.

Samantha Fox의 노래 I Only Wanna Be With You 그리고 Trix의 Just Wanna Dance Tonigh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파트리시아님이 아 아쿠아로빅 할 때 나왔던 음악 제목이 뭔가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신나요. 이 레인보우를 사용하시면요 이게 모르는 노래들 그러니까 아는 노래인데 제목을 몰랐던 노래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주 좋은 레인보우예요. 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제로님이 사촌언니와 46년 전에 같이 다녔던 서울 창문여자중학교에 갔다가 떡볶이집까지 들러서 놀고 수원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교는 모두 바뀌고 작아져서 신기하게 보고 왔네요. 주변은 모두 아파트촌이 돼서 예전 동네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언니하고도 오랜만에 데이트라 좋았어요.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언니한테 CBS 전파하고 왔어요.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네. 모르셨어요? 아직까지 CBS를? 아, 참 안타깝네. 여태까지 못 들으셨으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네.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면 되죠. 뭐. 그죠? 3450번으로 여기 인천 9월동 너무 더워가지고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한 잔 사들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부네요. 비 내리기 직전. 야 노래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예. 자 노래 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Dan Hill과 Rick Franks가 함께 부르는 In Your Eyes. Phoebe Cates와 Bill Ray가 함께 부르는 Just One Touch.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국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저 소나기가 오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럴 때 기상캐스터가 늘 하던 얘기 있죠. 예, 대기가 불안정하여 국제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여튼 우산을 꼭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곡은 이글즈의 노래입니다. Take it to the limit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펠로, 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펠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다들 입버릇처럼 다이어트를 외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른 사람보다 약간 통통한 사람이 병과 싸울 때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지방이 든든한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물론 살이 쪄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체중계 숫자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웃는 거, 이게 진짜 건강 비결 아닐까요? 우리 몸에 든든한 비상금, 기분 좋은 에너지 꽉 채우러 가보시죠.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여행 스케치 다 잘 될 거야 였습니다.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다 잘 되시고 조금 살이 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김용순 씨가 맞습니다. 적당히 살이 있어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하셨고요. 4268번 살이 있어야 좋다. 그러면 저는 안 죽겠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이 쪄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체중계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건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나온 뱃살 이런 것도 오늘 예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 청정기

0: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노사연 바램 301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승주 씨가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에요 하셨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촉촉하고 흐린 날은 음악들이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정태춘 박은옥 씨가 함께 부른 사랑하는 이에게는 김명옥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김진숙 씨, 저녁에 야구장 가기로 했었군요. 근데 비가 엄청 내려요. 저요? 처음으로 야구장 가는데요. 김진숙 씨가 계신 곳이 어딜까요? 비가 내리면 야구는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약속을 하고 그거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참 답답하죠. 어떡하지? 3545번 오늘 축구 져서 좀 아쉽지만 친구들과 좋은 시간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뭐 석쇠에 구워진 건 요건 뭡니까? 파전 같은 거 보이고 그러는데 요게 뭔지 모르겠네요. 뭐 축구는 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새롭게 단장된 베스트 사연 이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신청곡 사연 보내주실 때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잖아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의 베스트 사연을 결정해서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도 좋은 글들이 많이 눈에 띄겠네요. 김연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저구 하루만.

남아용 씨의 노래 홀로 가는 길 감상하셨어요. 5965번으로요.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날이 많이 흐리고 여기저기 비 오는다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비가 와서 흐려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이 조금은 분위기 있는 곡들이 많아요. 이승주 씨 집에 가는 광역버스인데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섭게 와요.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라는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두들 조심하셔야죠.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2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세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이렇게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김태수 씨예요.

장혜리 추억의 발라드 385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이 노래는 050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야, 음악 감상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윤도현 밴드 너를 보내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최현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8887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870번으로요. 우연히 소개로 듣게 되었는데 너무 정겹고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쭉 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어떤 분의 소개로 가요 속으로를 듣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분은 좋은 선물을 2870님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자주 봬요. 자, 1부 끝곡이에요. 정남숙 씨 9095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김신우 귀거래사.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하면
1: 비욘드 비타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6: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5: 디자인도 예쁜데?
6: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7: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6: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노고지리 찻잔. 이 노래는 류지송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8: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수원이 엄마시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유진이 엄마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98년 즈음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현대1차 아파트 180동에 살았던 유진이 엄마입니다. 당시 저와 유진이 엄마는 옆집 이웃 사촌으로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했었는데요. 교대 근무를 하는 남편이 출근한 날에는 유진이 엄마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초대해주곤 했어요.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낳고 사정이 생겨서 조암으로 이사를 가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유진이 엄마, 저 수원이 엄마인데 기억하실까요? 방송을 통해서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면, 그럴 수 있다면 그때 챙겨주었던 고마운 마음을 꼭 갚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한석규, 이재훈 씨가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지음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현대1차 아파트 180동에 살았던 유진이 엄마라고 이렇게 성함은 안 적어주셨네요.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서로들 부르고 그랬었죠. 자, 이 유진이 어머니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본인 수원이 엄마 예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의 만남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412번으로요. 멀리 보이는 산이 묵으로 그린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몇백 년쯤 뒤로 온 듯한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진짜 마치 어디 멀리 가서 멋진 산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표현력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묵으로 그린 그림.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임경신 씨, 문현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백지영, 잊지 말아요. 우리

이어서 감상하신 노래 이승철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선 씨의 사연이에요. 제 주말 계획은 오늘 퇴근과 동시에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침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어 달을 계속

일들이 많이 생겨서 밖으로 다니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멋진 황금 연휴는 아니고 주말을 그냥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싶은 생각이 드셨을까. 그래요. 회복 잘하시고 충전도 확실하게 되는 토요일, 일요일 보내십시오. 그래도 너무 지겨울 수 있거든요, 혹시? 약속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혼자서라도 드시고 오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797번. 참 속상한 날이네요. 오늘 제 생일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은 새벽 골프 나갔고요. 아들은 전날 1박 2일로 놀러 갔고요.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친구는 바람을 놓았어요. 유유. 아. 뭐 이래요? 5797님의 생일 하루가 뭔가 이렇게 착착 맞아떨어지질 않네요. 그렇죠? 가요 속으로 해서라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9137번. 조카가 오늘 첫 월급을 타서 온 가족이 모입니다. 마냥 좋기만 할줄 알았는데 적응하느라 힘들었었나 봐요. 씩씩하고 똘똘한 조카가 잘 견뎌낼 거라 믿고 응원합니다. 우리들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야, 적응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우리 조카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잘 해내겠죠. 저도 응원한다고 꼭좀 전해 주십시오. 조춘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남궁옥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웃어줄까? 전영록 씨의 노래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문금순 씨가 신청하셨고요. 지금 들으셨던 노래 어른, 손디아의 어른으로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유미애 씨가 콕 집어서 정미조 씨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미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본 어른이었습니다. 어우, 이 버전도 괜찮네요 라고 하시면서 김은영 씨가 사연을 주셨네요. 자, DJ를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면 됩니다. 오늘은 520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아내와 커피 마시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아끼고 산 것 같아요. 오늘 노래로라도 고백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노래로 고백,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고백도 좋고요. 직접 하시는 고백도 멋질 것 같습니다. 윤형주 씨의 노래죠. 고백. 4278번으로도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구독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양희은 씨의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7944번으로 양희은 씨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오늘 베스트 사연은 첫 월급 받는 조카의 첫 사회생활을 응원하는 9137님이에요. 조카분께 이 쿠폰 보내드리면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도 응원한다고요. 아, 노래 끝날 때쯤에 물을 마셔야 돼. 물이 이렇게 올라오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생 부부랑 2박 3일 먹거리 여행 잘하고 올라가는 차 안에서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8737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이고, 어딘지 딱 알 것 같은데. 아, 거기 좀 그래요. 꼼짝 못해요. 네.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씨, 36년 직장생활 퇴직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요 속으로 팬이 되었다고 사연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끝곡은요,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산울림의 노래죠.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인데 이철우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멕시코전 득점은 없었어도 우리 골키퍼 결정적인 골들 잘 막아줬고요. 다 들어간 우리 골 막아낸 상대도 잘하더라고요. 선방, 좋은 방어, 잘한 방어. 말이 겸손하고 순한데 사는 건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버텨내느냐에 달렸죠. 출근 꼬박꼬박 했고 내 할 일 했으면 선방한 겁니다. 한 주 잘 막아낸 자신을 기특해하면서 이 저녁 맞이해볼까요?

0: 오늘 강팀 멕시코 상대로 지기는 했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죠. 잘 싸운 것 같더라고요. 골문도 많이 두드렸고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잘 막아낸 골만 몇 개인지 몰라요. 상대 골키퍼도 세상에 어떻게 그 골을 또 막아내요. 다 들어간 골인데. 오전 내내 축구로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 선방했다는 말 많이 하죠. 엄청난 성취나 결과는 없더라도 큰 실수나 사고가 없으면 선방했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덜 나쁜 하루도 선방한 하루예요. 무사히 하루를 보냈으면 선방한 거죠. 그래서 평범한 하루는 아주 거대한 성과입니다. 겸손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첫 곡은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목동에는 지금 비가 내리거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2부에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

금요일이니까 발걸음 조금 더 가볍게 집에 잘 가고 계신가요? 빗방울이 머리 위로 똑똑 노크를 하네요. 습한 날씨지만 바람도 살짝 간지럽혀 주니까 집 가는 길이 나쁘지는 않아요. 라고 마녀삐아님이시고요. 저 일부러 비 좀 맞아보고 싶어서 개천에 나왔습니다. 3686님이세요. 캐스케이즈 리듬 오브 더 레인 벼락식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그리고 Leftover Cuties When You Are Smiling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이쪽으로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앱으로도 오시고요. 저희 인별그램 계정도 있어요. CBS FM 이브닝 저녁 스케치니까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478명. 한 주에 한 500명씩 늘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팔로워를 기다립니다. 자,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어요? 잠시 후에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를 할 건데 오늘도 저의 대단한 하루를 읽어드리자면 축구 보면서 소고기 계란 장조림 만들었어요. 한 골 먹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서 간장 한 숟갈 덜 넣었더니 싱거웠어요. 덜 들어간 게 다행이지 더 넣었으면 어쩔 뻔했냐. 정신 챙겨서 간장 한 숟갈 더 넣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침밥 먹은 지 2시간 만에 점심밥 먹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퇴근하는 부로님들도 지부로님들도 톡 보내듯 톡톡 짧게 다섯 줄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레인보우로 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라이어 힙의 레인 청해 주신 분은 4464님이시고요. 이어서 비틀스의 Let It Be 별빛 지은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저는 4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강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하셨어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마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6291님이세요. 조 에스포지토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들으셨고요. 쿡다북스의 Your Eyes는 캔디 핑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979님, 아침에 두 아이 밥 차리고 학교 갈 준비했어요. 숨이 찼어요. 부장이라 업무 보고와 지시의 연속이에요. 오후에 회의만 4시간 했어요. 퇴근하고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러 갑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230님, 엄청 두꺼운 겨울 이불 드디어 빨았어요. 하나, 둘, 세 개 빨았어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빨았어요. 마당에 내다 걸었어요. 말려서 걷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셔나이아 트웨인, You Are Still The One, 노스텔지어님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다니엘 포터, Bad Day 들었습니다. 대단한 하루 오늘 1979님, 부장님이시네요. 점심에 입사 동기랑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게 또 낙이라고 하셨는데 게다가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또 꼭 챙겨두시는 분 같고 숨 찼다고 하시지만 숨통 틀 숨구멍은 또 다 만들어 두신 분 같습니다. 7230님은 마당 있는 주택 사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능하셨겠는데 세탁기가 오늘 열일 했을 테고 오후에 비 후두두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다 걷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하루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6시 46분인데요. 입사 3년 차예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며칠간의 연수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아빠께서 교육원까지 데리러 와주셔서 저 편히 가는데요. 길이 너무 막히네요. 다 큰딸 아직 이렇게 위해 주시는 우리 아빠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7231님이십니다. 아, 이 음악은 영화 라따뚜이에 나왔던 그 노래예요. 8287님께서 신청하셔서 까미유 르 페스팅 듣겠습니다.

0: 솔루션 빌딩앤리치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트래비스,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6295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퀴즈 풀러 2부로 오세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약속 있어서 걸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산을 목에 끼고요. 한 손 주법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60 후반에 이렇게 쓴 거 저한테 대단한 거예요 하시면서 딸시계님께서 오셨어요. 지금 비 내리는데 우산 목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휴대폰 들어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드려도 되겠죠? 레이시 제이 달튼 블랙커피 1063님 청해주신 노래인데 2부 열면서 우리 따시계님께도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날은 좀 후텁지근합니다. 어쨌든 커피 한잔 보내드립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이에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는데 금요일에는 금요일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저스트 퀴즈예요. 저녁 스케치

스케치여서 저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에 트만 붙여요. 저스트. 좀 가벼워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냥 의미도 그냥 저스트 그냥 퀴즈예요. 광고 후에 저스트 퀴즈 이어갈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요즘 유산균 장부터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금요일에는 저스트 퀴즈.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우리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이죠. 관련한 퀴즈를 드립니다.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는 거를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가 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시, 2번 3시, 3번 4시, 4번 4시. 금요일에 만나는 저녁 스케치 퀴즈, 저스트 퀴즈.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2시, 2번 3시, 3번 4시, 4번 4시. 정답은 샵 9390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레인보우로 지금 보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이요 Because of You는 루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7761님, 저 축알못이라 걱정했는데 세상에 너무 쉽네요. 코너명도 저스트요? 네, 저스트. 가볍죠. 세상 가벼운 퀴즈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퀴즈는 가볍게 가야죠. 문제는 무거울 수 있지만 답은 가벼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메시. 아르헨티나의 영웅 리오넬 메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월드컵에 이런 선수 분명히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4178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응원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또 열심히 이 퀴즈 답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해트트릭 기록한 선수는 현재까지는 메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트트릭이잖아요. 원래는 크리켓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에게 모자, 해트, 모자를 선물한 데서 유래한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해트트릭.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거정님이세요. 오늘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4명 타왔는데요. 제가 이 방송 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4시 잘 듣고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잘하셨어요? 헬스장에서 러닝 30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오늘 축구 보면서 같이 달렸더니 진짜 1시간 순삭이었습니다. 9198님이시고요. 저 일주일간 야근에 쩔어 사느라 오늘 처음 듣게 됐습니다. 3068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시는 건가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준비했는데 이 노래는 0544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제시카의 굿바이 6291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방을 못했어요. 하는 일이 안 풀려서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체했는지 좀 힘들기도 하고. 6월의 무기님이세요. 노래 들으면서 가슴팍에 팍 걸려있는 것이 쑥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쉴로우 들으셨습니다. 수선화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고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은 0372님 키다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캐나다와 카타르전에서 캐나다의 조너선 데이비드 선수가 세 골을 넣어서 북중미 월드컵 대회 2호 해트트릭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아,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캐나다가 6-0으로 이겼는데 이 중에 세 골을 조너선 데이비드가 넣은 거예요. 와, 축구 잘하는 선수들 진짜 많네요. 어쨌든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언니 따라서 오후 근무로 바꿨는데 차가 많이 막혀요. 저 배달일 하거든요. 트럭으로요. 지금 화성인데 음악 들으며 잘 가보겠습니다 하신 3479님. 6시 시작할 때 주셨는데 지금 7시 40분이거든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저는 퇴근 못하고 야근 확정이에요. 모기 사냥꾼님은 금요일에 야근은 반칙. 금요일은 좀 일찍 가게 해줘야죠. 월, 화, 수, 목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금요일은 좀 그렇잖아요. 오늘 막 비도 내려서 차도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조심조심 가세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5996님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놨고요. 김경희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함께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혈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0: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링 치킨.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0: 하이엠솔루텍
9: 1544-8777.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4: 검색해보니까 지금 파리에도 비가 온대요. 오늘 끝곡입니다. Love, Paris in the Rain. 이재현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하루 종일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실력 평가, 전술 평가,

거기에 멕시코의 일방적인 응원 평가까지. 그중 최고의 평가는 역시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였으면 좋겠어요. 단 1분도 뛰지 못하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하는 평가, 오늘만큼은 실수가 만든 점수도 비수가 아닌 박수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동행 시작하겠습니다.

0: 한 걸음 천천히 걷는다고 아주 늦는 것은 아니야. 그쵸? 더 준 한 걸음 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민성님이 그럼요. 스포츠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선수들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경기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찡하고 감사하죠. 우리 은숙님도 비록 졌지만 선수들 잘 싸웠잖아요. 모두들 가슴 졸이면서 응원했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어요. 다음 기회도 있으니 화이팅. 그럼요. 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저는 이 바로 TV 화면 앞에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저 문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그냥 있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다가 그 이제 응원석들 쪽으로 카메라가 가면은 그 응원하는 우리 교민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휴, 진짜 그 현장에 있던 우리 응원단들은 어땠을까? 아쉬워서 평가하고 큰 점수로 패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모두들 삼삼오오 모여서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입으로 평가하는 우리보다 몸으로 뛴 우리 선수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훨씬 그들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 생각하면서 축구 평가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저께 우리 그 예상 스코어 했잖아요. 그 선물 받으실 분들 지금 저희가 충분히 추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어요. 1대 0으로 패할 거다 또는 0대 1로 패할 거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적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2천여 분 가까웠는데 야 그렇게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남아공과의 경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오늘은요. 나 자신을 한번 셀프로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 얼굴, 뭐 내 체력, 내 실력, 내 성격. 이런 게 과연 어떤지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글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바라보기로 해요. 기다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연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요 리드미컬한 그 분위기가 지금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요 정도 속도로 지금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랩이 기가 막히죠. 예, 에픽하이의 타블로 음성이죠. 랩은. 윤하가 함께한 우산 들으셨고요. 또 권진경, 강변연가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평가해 볼까요? 그랬더니 텅 빈 마음님이 긍정적으로, 현주님 말대로 진짜 긍정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쑥스럽지만 전 참으로 성실하고 깨부릴 줄 모르고 착실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런 거죠. 멋지네요. 그리고 우리 하현정님은 부끄럽지만 셀프 자랑 한번 할게요. 50대 중반인데요. 체지방 19%인 몸짱입니다. 오, 우와, 그럼 와 엄청난데요. 체지방 19%. 롱다리 꿀벅지에 얼굴도 뭐 그냥 봐줄만 해요. 본인이 그냥 봐줄만 하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멋진 거 아니에요? 우리 박상환 프로듀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옆에서 막 입을 해 벌리고 우와 그러면서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태수님 청해 주신 곡 산울림입니다.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비 오는 붉은 저녁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충남 서산으로 출발합니다. 첫인상, 첫 번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와, 얼마나 떨리고 설레고 막 기분이 묘할까요? 3139번으로 글 주셨는데 딱이죠, 이 노래. 조인숙의 요즘. 또 원래는 변진섭 씨 곡이에요. 럼블피쉬에게 자신의 곡을 내셨죠.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7944번으로 맞아요. 영화 라디오 스타 중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안성기 씨, 박중훈 씨 얘기들을 나누시네요. 박중훈 비와 당신, 또 산울림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떠나는 게 아니고 돌아오네요. 우리 햇살님은 딸이랑 부산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KT 안에서 X를 몇 배 먹누? KTX. KTX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운치 있는 여행이에요. 그쵸? 비 오는 날 막 그냥 200km 이상으로 기차는 달리는데 차창을 막 유리를 빗물이 때리는 거야. 얼마나 묘한 기분이겠어요. 좋은 시간 되셨죠? 또 영옥님, 어머님 생신이라 시댁 가는 지하철입니다 하면서 글 주셨네요. 뚱이님 청해 주신 거 함께 들을까요? 오승근, 임영웅이 함께합니다. 빗속을 둘이서.

0: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간 줄기도 되고, 아,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그대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한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

0: 원곡은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죠. 팔로마 블랑카를 이승연, 비에 젖은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태원 서동숙이 함께한 그대, 그리고 오승근, 임영웅이 함께한 빗속을 둘이서 들으셨어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AI가 다

0: 1544-8777.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 느닷없는 예상 스코어 맞추기 했잖아요.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 2,500여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야, 어쩜 이렇게 딱 5분밖에 안 계시대요. 2부에 그 5분 선물 받으실 거 말씀드리고 또 안타까운 분들께 또 다른 선물 드릴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해요. 해오라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봬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한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888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다른 퀴즈 없나요? 하셨는데 퀴즈가 재밌죠? 근데 매일 하면 재미없잖아요. 느닷없이 해야 재밌죠. 그렇죠? 예, 언제든지 느닷없는 퀴즈는 느닷없이 계속됩니다. 정해주신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 스코어 맞추기. 야, 어떻게 2,500여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딱 5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황혜일님, 멕시코 승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어젠 진짜 섭섭했어요. 저 황혜일님 사연 보고. 근데 그래요. 냉정하게 분석 필요하죠. 또 김민주님, 멕시코 승 예상합니다. 1대 0. 또 미수님은 1대 0 패. 원화님이 전 느낌이 어째 쎄합니다. 아무래도 1대 0 같아요. 그리고 8887번으로도 1대 0이라고 집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어쨌든 오늘 멕시코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스코어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다섯 분께 지금 약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네 가지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대를 모으면서 이길 거라, 비길 거라 응원해 주셨던 분들 중

0: 너무 안타까워서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2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여 분 중에 20분을 뽑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지금 바로바로 모바일 쿠폰이 가는 분들은 그 20분 중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끝까지 응원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봅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실비 내리는 밤 감성이 터지네요. 영미님. 그렇군요. 늘범님이 이 노래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그쵸? 조성모, 조덕배가 노래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우리 성민님 청해 주셨습니다. 또 5325번으로 배따라기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막 절규를 하면서 부르잖아요. 조용필 촛불은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옛날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그 한진이, 정윤이 주연의 축복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항상 아름다운 여인은 뭐 백혈병, 폐결핵 아니면 암에 걸려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 드라마 축복의 주제음악이죠. 촛불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드라마 우리 삼촌이 엄청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하면서 글을 주셨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프신 분들께 이 책의 글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가 아프면 세상이 아픈 것이다. 너는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너무나도 귀하고 어여쁜 풀꽃이니. 네, 나태주 시인의 글과 생각이 담긴 책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부디 아프지 마라. 네가 아프면 세상이 아픈 것이다. 혹시 편찮으신 분들 또 병원에서 많이들 듣고 계시죠?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이 더블북 출판사 출간 1주년 기념이에요.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한 대목을 전해드렸는데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이 책이 나에게도 한 권쯤 필요하다 하는 분들 지금 바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책하고 신청하시면 바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는 이태원 서동숙이 노래한 그대였거든요. 2부로 돌아오면서 또 다른 목소리입니다. 이현실, 김영균이 노래합니다. 그대.

임수달님 청해 주신 임지훈 사랑의 썰물. 임지훈 씨가 요즘은 또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아드님 임현식 씨, 그 B2B의 임현식 군과 함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일본에서. 그리고 버튼의 목소리로 여우야 들으셨고요. 또 우리 지혜님, 이승훈 비오는 거리, 이현실, 김영균이 함께한 그대,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안면도리 솜에서 가족들과 듣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장미님. 처음으로 저녁 방송에 인사 나눕니다 하고 수현 교윤 맘님 반갑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또 7260번으로 저 실례인 줄 아는데요. 느닷없이 저도 질문 한번 할게요. 현주님과 윤주님 자매사인가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현주와 김윤주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관계를 굳이 짓자면 우리 김윤주님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고 저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송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같은 CBS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김윤주님은 아나운서라는 거. 김현주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라는 거. 뭐 그 차이일까요?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느닷없는 질문 언제든지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민숙님, 대우님 청해 주신 곡 준비됐습니다. 볼륨 약간 높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채은옥, 빗물.

0: T19님이 오 재즈바에 있는 듯해요. 석강님은 목소리가 이소라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낯선 사람들 당시 이소라 고찬영 뭐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또 최은옥 빗물 함께했습니다. 우리 선동님이 저희 인별그램에 들어가 보셨나 봐요. 데뷔가 몇 년이라고요? 제가 데뷔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현주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대 때 데뷔를 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이 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셨어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 똥떨어

0: 한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김세화 권태수가 노래합니다. 작은 연인들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축구에서 수비 라인부터 차근차근 패스를 연결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전술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화려한 슛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번의 패스를 주고받으며 시간과 공간을 쌓아 올리는 정교한 과정이죠. 차근차근 전진하며 쌓아 올린다는 것, 우리가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아낸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거나 허무하게 길을 내주며 돌아서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쌓아온 과정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죠. 거센 압박을 견디며 서로를 믿고 전진했던 빌드업의 순간들, 세상에 의미 없는 패스는 없다는 걸 기억하며 금요일 밤에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월드컵 멕시코전. 결과는 0-1로 아쉬움이 남았던 하루였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빌드업을 하면서 보여준 땀방울과 서로를 믿고 전진했던 단단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결과가 좋았으면 하고 바라긴 했는데 어쨌든 어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도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 올리며 달려온 우리 꿈은 가족분들께도 애쓰셨다는 마음 전하고 싶네요. 잘 오셨어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

0: 쓰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부활의 사랑할수록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려고 오늘 그렇게 푹푹 쪘나 봅니다. 방울토마토 물 주러 나갔다가 숨 막히는 줄 알았네요. 월화독자님 엄청 습했죠. 저도 비슷한 감상을 느끼면서 이렇게 습하다고 이렇게 덥다고 같은 기온이라도 조금 더 힘든 느낌이 있죠. 미리네님 비도 오고 속상한 날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축구가 뭔지. 내일은 출근도 없고 오늘 밤은 많은 상념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 말고도 무슨 다른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차분하게 잘 정리하고 잠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은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선물로 받아뒀던 커피 쿠폰들을 전부 다 언니한테 줬어요. 저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는데 애들 키우느라 커피값도 부담된다고 너무 아끼는 것 같아서 6개 있던 쿠폰 다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달달한 멜론 한 박스도 조카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받는 기쁨도 좋지만 이렇게 나누는 기쁨 또한 엄청 큰 것 같아요. 동생 노릇, 이모 노릇 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가장 필요한 때 주는 그

마음, 그런 선물이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꼭 어떤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는 4178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오랜만에 휴가입니다. 매일 야근하면서 들었는데 집에서 들으니 참 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정해주셨어요. 문경도련님 1089번으로도 정해주신 노래네요.

오늘 생일이라 조용히 보내나 했는데 가까운 후배랑 가족들이 축하해 주네요. 생일 선물로 저도 이 노래 받고 싶어요. 914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밤의 여행자. 1년 중 태양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믿어온 날, 수린 날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날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고 씨름판을 벌이며 한 해의 무사 태평을 빌었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 단오였습니다. 마침 강릉에서 천년을 이어온 단오제가 한창이란 소식이 들려서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무사 태평을 바라며 강릉 여행을 잠시 떠나보려 합니다. KTX를 타면 서울에서 강릉역까지 2시간 남짓. 역을 빠져나가면 어디선가 흥을 돋우는 장구 소리가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강릉시의 중앙을 흐르는 남대천이 나와요. 강물을 따라 천막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더위를 쫓으려 부채를 든 사람, 막걸리잔을 부딪히는 사람, 굿당 앞에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모으는 사람들까지 여전히 단오제를 챙기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코끝으로 술이 취떡지는 냄새가 풍겨오네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씻겨나간다던데 창포물 머리 감기 체험장도 들러봅니다. 은은한 쑥과 창포향이 코끝을 스치고 세수대와 가득 담긴 창포물에 머리를 적시니 어쩐지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걸 교과서에서만 배웠는데 직접 해보니 그렇게라도 개운해지고 싶었던 옛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도 같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남대천 둔치를 따라 길게 펼쳐지는데요. 해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면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강릉교 위를 올라보는 것도 좋겠어요. 다리 아래로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저 멀리 단오장에는 하나 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난장의 소란함과 강물의 고요함이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풍경. 그 풍경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풍물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네요. 단오에 이 강가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무사 태평해진 기분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를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동률이었어요. 출발.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오늘 이 노래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쭈니파파님, 7605번, 8887번, 1427번으로도 정해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투투의 노래였습니다. 1과 2분의 1.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극곡입니다. 조트리오 눈물 내리는 날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밖에 비가 억수로 옵니다. 마치 음소거 된 TV처럼 소리 없이 귀로는 꿈음의 감미로운 음악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플래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네요. 소리 없이 고함 지르는 비들의 아우성이 좀 미안합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니 8441번으로 보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고영도님, 오늘같이 비오는 날이면 장화가 우산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짧은데 너무 인상 깊은 글이었어요. 그 장면을 그려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장화가 이렇게 스스로 걸어서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오는 그 모습. 약간 무서운가? 저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이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라니. 또 누군가가 장화와 우산을 양손에 들고 나를 마중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공연 선물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만나는 맥모닝 콘서트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연이고요. 초대 원하시는 분은 성함과 함께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2452번으로 정해주셨던 김건모의 미련, 그리고 김범수 하루,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 기온이 내려가서 시원한 바람이 살랑 불어오네요. 오늘 바람이 여름 전 마지막일 것 같아 한껏 누려보려 운전하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한껏 운치 있는 밤입니다. 502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저 소망하던 일이에요. 해외에서 레인보우 사연 보내면 읽어주시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과 나트랑에서 듣고 있어요. 엄마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엄마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좀 장성한 아드님이신가 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고요. 여행지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푸르지아 향기님 보내주셨고요. 9399번으로 우리 막내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허윤희야 하는 막내입니다. 어디가 시간 되면 버릇 좀 고쳐주세요. 허윤희 아니고 허윤희 이모라고. 예전에 한번 사연 보내셨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나이인데요. 미취학 아동인데요. 5살? 6살? 4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곰가족님, 퇴근하자마자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무주 덕유대 캠핑장에 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리를 끝내니 이 시간이네요. 비는 점점 많이 오고 또 빗소리를 들으며 레인보우를 켜니 꿈은 시간이네요. 오랜만에 우중 캠핑 즐기니 감성이 폭발합니다 하셨어요. 좋네요. 캠핑은 또 비 올 때 가는 것도 운치 있고 참 좋죠. 너무 막 폭우로 쏟아지는 것만 아니라면 잘 지내다 오시고요. 이 노래는 1038번 그리고 0061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제2의 노래입니다. 어제처럼. You don't have to say a word. Just know that if ever you want.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사랑이라는 거 참 쉽지 않다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
1: 헤어지자는 말 참 생각처럼 나오질 않더군. 막상 너의 얼굴을 보니 그냥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어 미리 적어놓은 종이를 보며 계속 읽어내려가고,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지. 그래서 넌 내 맘 모르지. 아직도 너는 내 마음이 먼저 변한 줄 알더군.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네가 먼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 참 어쩜 그렇게 너 같은 생각이니, 어쩜 그렇게 그

0: 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네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 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자신이 없었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귀는 순간 내내 불안했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1: 조금은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 어쩜 답답하고 해보지 못한 것도 많아. 행여 그게 이유가 돼서 떠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줬고 너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다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 너만의 세계는 점점 커져갔어. 어느새 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너는 나에게 두 번의 전화를 걸어서는 어떻게 지내냐며 왜 전화를 안 하냐며 아무 일 없는 듯이 내게 말을 했지. 난 적어도 미안하단 말이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라도 내거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역시 너는 그대로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전화를

세 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듣고 싶습니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들을 수 있을까요? 7225번으로 정해 주셨어요. 네, 잘 들으셨나요? 딸기소녀님도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 노래 생각했는데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네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그리고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피처링 신용재였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god의 모르죠 였습니다. 퇴근해서 샤워하고 하드 하나 물고 진지하게 하트 누르고 있습니다. 늦은 출석이지만 잠깐이라도 들어야죠. 이것도 루틴이자 행복입니다. 5320님 감사합니다. 하트 색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291번으로는 저는 4년 6개월 27일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강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고 왔어요. 처음 강단에 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참 뭉클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성장했던 시간들이 제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그렇군요. 4년 6개월 27일 이렇게 날짜를 하나하나 하루하루 세워가실 만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수업을 하셨을지가 전해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꾸몽님에게도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도 오래오래 남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번 주 5일간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셨는데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한 번에 붙기 힘들다던데 64년생이신 아버지께서 그걸 해내시다니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아버지 언제나 사랑해요 하셨어요. 황진수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얼핏 사연을 통해서 몇 번 전해 듣기로 쉽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유 멋지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도전하는 모습도 참 귀감이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이고 노래를 얼른 들어야겠네요. 이 노래는 해피바 님이 청해 주신 노래네요. 클래식 화이의 노래입니다. 애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단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더 클래식의 노래 송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이라는 걸 실감하시나요? 뭐든 빨리빨리를 외치며 척척 해나갈 때? 뜨끈한 국물을 먹고는 캬 시원하다 할 때? 아니면 매운 청양고추도 모자라서 고추장에 푹 찍어서 먹을 때? 한동안 우리 한국 영화의 흥행 공식도 있었죠. 장르 불문,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 톡 넣기 같은 거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가 한창인 이 시간 어디 계시든 모두 한마음으로 숨죽이며 환호하며 때론 맘졸이는 우리 모두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좋은 기운 모아 모아 보내볼까요? 최강희의 영화학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영화 마시안 중에서 도나 썸머 핫스토프 들으셨습니다. 아, 또요, 우리 경기랑 방송 시간이랑 겹쳐서 앞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아,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 볼 때, 그 어떤 점잖은 캐릭터여도, 어떤 느낌이어도, 그 경기를 이렇게 영상 틀어놔야 되잖아요. 옆에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니까면 으악 막 이런 거 있죠. 아!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절제한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요, 고소한소음님 후반전 초반에 한 골 터지길. 네, 지금 후반전 막 시작했네요. 그쵸? 루트키님, 다 같이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최은진님,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에 시원한 골 기대합니다. 농담곰님, 오늘도 축구 경기와 함께하는 최영음. 흐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티 하시냐고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지금 경기 영상 보면서 실시간 이제 생중계 해주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라디오 스태프들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작가님 바깥 분께서 보시다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문자 뭐 왜요? 뭐요? 뭐요? 그랬더니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대한민국 응원하는 소리가 귀에 너무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요. 그 응원이 진짜 큰 힘이잖아요.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다들 어디서 응원하고 계신지 CBS 오는데 길이 한산하더라고요. 네, 멕시코가 주최국이라 응원 열기가 엄청난데 휴교령도 내렸다고 하던데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틈틈이 중계해 주시고요. 응원의 마음 더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또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시원한 아아 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들으신 곡은요, 앞서 들은 곡은 맞아요. 싸이가 샘플링했죠? XLF, 비벌리의 스캅의 주제가였어요. 그리고 들으신 곡은 아메리칸 지걸로 블론디의 콜미, 리차드 기어를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스타이자 세계적인 청춘의 아이콘으로 만든 대표작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한 골. 먹혔네요. 네, 네. 라키님, 헉! 한 골 먹었어요. 우, 유, 유. 네. 라면사님, 안 돼. 3445님, 날씨가 덥네요. 한국 선수 힘내요. 네. 민들레프씨님, 저가 축구 보면 진다고 보지 말라고. 남편과 애들이 당부하네요. 경운기 탄풍경님, 축구는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일드싱. 와일드싱 트라이앵글 러브이즈 신청하셨군요. 네. 저는 와일드싱 명대사인 줄 알았잖아요. 그쵸. 와일드싱 명대사일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농당구님, 멕시코민데 우리 선수들 엄청 잘해주고 있네요. 화이팅! 유재영님, 저런. 최영훈 식구들 감사한 중계. 신혜숙님, 한 골 들어갔네요. 지난번 커피 내기에서 내가 졌는데. 그레이스님, 웃자 까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 잡고요. 기타 등등.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린 이유가 이 그 리액션이 너무 다양하셔가지고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마음은 하나인데 그 진짜 성격이랑 캐릭터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다들 그 우리 축구팀 대표팀에게 한마음이 돼서 우리랑 동일시해서 나인 것처럼 응원하는 게 참 신기한 일 같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 영화음악으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슈퍼소닉 중에서 오아시스, 돈 룩 백 인 앵거,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퀸, 보헤미안 랩소디 둘 다 시원한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많아서 큰일 났네. 네. 아니, 미리네님이 강디 어떻게 좀 해봐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네. 이게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그리고 네가 좋아 지금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영사배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 다음 컨텐츠는 오정세 최다니엘님 나오십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궤도님 것도 재밌고. 저만 재밌나요? 호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또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영사배, 궤도님 것도 재밌으니까요. 어디 가면서, 저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 못 했는데, 듣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풀향기님. 축구 때문인지 병원 갔는데 대기 환자가 너무 없어 바로 진료받고 왔어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래도 꿀팁이네요. 이거 경기 이제 휴대폰으로도 요새 많이 보니까 보면서 요럴 때 병원 갔다 오면 또 시간 절약할 수 있겠네요. 포레노치님, 진짜 피디님 음잘알. 이 곡은 역시 웸블리 라이브 버전이 제일 좋아요. 제가 피디님 음잘알이라고 했다고 호레노치님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했더니 피디님이 호레노치님도 음잘알이신 것 같다고. 네. 아,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게 그 웸블리 스테디움 버전. 이 스테디움 버전, 웸블리 스테디움 버전이 좋다고 호랑호치님이 하셨잖아요. 웸블리 스테디움 버전인 걸 한 번에 알아듣기도 쉽지 않은데 좋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저희 피님이 라이브 선곡을 잘하십니다. 4536님. 안과 진료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노안 두 번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신 거 아니죠. 뭐 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틀림없이. 또 이렇게 저도 말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된다고 했더니 청취자분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것도 나이 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3월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욕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분해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니크 중에서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그리고 애프터 선 중에서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로고송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농단검님, 축복동이님 같이 축구 보는 느낌이라고. 네,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피로와요, 나님. 마카레나, 한국팀 마카레나 달라붙어. 한 골이라고 하셨네요.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5419님. 네, 지금 광화문에 나가 계시군요. 스위스 남친하고 같이. 아, 큰아이가 테라스님은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대형 프롬프트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셨네요. K-POP 데몬 헌터스 중에서 골든 듣겠습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골든 슬럼버 중에서 강동원, 김대명, 김성균, 신해철 함께한 힘을 내 띄우면서 전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0: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나면 짭짤한 과자가 당기고 또 짠 걸 먹고 나면 다시 단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단짠, 달고 짠 맛이죠. 또 혀가 얼얼할 만큼 매운데도 뒤따라오는 달콤함에 또 한 입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맵단, 매운맛과 단맛이라고 합니다. 달고 짠맛과 매운맛과 단맛은 멈출 수 없는 맛의 무한 반복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매력도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반전과 조화가 있을 때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빠져들죠. 인생이든 사람이든 음식이든 단짠과 맵단처럼 적절한 긴장감과 변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슨 맛인가요? 또 여러분을 사로잡는 반전 매력은 무엇인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브라이언 터펠, 바리톤 브라이언 터펠의 노래로 Oh, What a Beautiful Morning 보내드렸습니다. 단짠, 맵단 이런 말 참 재밌죠. 그 맛은 또 참 신기합니다. 서로 뭔가 반대되는 굉장히 다른 맛인데도 같이 만나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뭐 단 거 먹었다가 또 잠깐 짭짤한 거 먹었다가 다시 달콤한 건 먹었다가 이러면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웃기기만 할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 또 차가워 보이던 사람이 뜻밖의 다정함을 보여줄 때 그런 반전이 참 매력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죠. 생각해보면 저마다 그런 매력이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전 매력에 끌리시는지 또 스스로 생각하는 나만의 반전 매력은 무엇인지 또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3장쪽 회의번호 54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라이히테 소나테, 가벼운 또는 쉬운 소나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곡 들으시면서 우리 빨강머리애님은 상큼한 샤베트 같은 피아노 곡이라고 하셨고요. 또 9308번님은 이 곡을 초등학교 6학년 콩쿨에 나가서 무려 금상을 탔던 곡이라고. 아, 또 콩쿨 단골 레퍼토리죠. 초등학생들의.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지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듣겠습니다. 킴 카슈카시안의 비올라, 그리고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비올라 하나 그래도 참 매력적이죠. 바이올린처럼 높고 날카롭고 아주 뭐랄까요, 막그 감성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없고도 첼로처럼 마구 중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 비올라의 음역도 참 매력적입니다. 김 카슈카시안의 비올라 그리고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프닝 때 단맛 과 짠맛, 단짠, 그리고 맵단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반전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남영란님은 나의 반전 매력은 남들이 무서워하는 건안 무서워하고 남들이 안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하셨는데 재밌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뭘 무서워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레이스님은 F인 정원님이 가끔 T의 매력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좀 T 같은 면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예쁘지만 어떨 때는. 또 이루어질진이님은 제가 아재 개그 하면서 빈구미가 있는 반전 매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빈구미는 나이 더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서 좀 큰일이고요. 또 1156번님은 예민하고 목소리 크고 신경질적인 제가 우리 12살 강아지 앞에서는 완전 목소리 바뀌어서 애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것도 참 매력 있으시네요. 그렇지만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강아지한테처럼 나도 좀 다정하게 대해주지 이런 생각 할것 같은데요. 반전 매력들 참 재밌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닮아 있는 듯한 두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말투나 취향, 감정의 방향이 비슷해 보이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그럴듯하게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세부적인 결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습관의 모양이나 하루의 속도,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 같은 것들은 조금씩 다른 틀 안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곤 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리 가까워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개별적 세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기에 서로가 비슷함 속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들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미묘한 다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함께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화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이 작은 차이를 정교하게 감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투 속에 숨어있는 기류를 읽고 하루의 속도가 어느 순간 느려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빨라지는지를 포착하고 감정의 결이 어떤 순간에 흔들리고 어떤 순간에 고요해지는지를 귀 기울여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서로의 리듬에 조율되어 간다. 조율이라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서서히 스며드는 움직임에 더욱 가깝다.

조화의 본질은 바로 이 조율의 감각에 있으며 그 속에는 억지로 맞추거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기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건네는 작은 배려의 연속이 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두 개의 리듬이 만나 서로를 조금씩 조율하는 과정이며 두 리듬이 처음부터 완벽히 일치할 필요도 없다. 서로의 미묘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차이는 충돌의 원인이 아닌 조화가 완성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조율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지만 그 과정은 오래도록 서로에게 남아 조금 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서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완벽히 같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능력에 그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형성된 조화는 강요된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정직한 울림에 가깝다.

그 울림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결국은 알게 된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에이드 안조 작문호 3의 6 조화의 영감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이먼 센터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기 주연은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에바네스의 책 A to Z 마음을 통과한 단어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악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가들은 먼저 서로의 음을 맞추죠. 오케스트라 연주 가보셨으면 보셨죠. 처음에 오보에가 라, A 음을 쫙 불면은 이제 천천히 바이올린, 뭐 비올라 모든 악기들이 맞추는데요. 그렇게 음을 맞춘다고 해서 오보의 소리, 관악기 소리가 현악기 소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특성은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음을 맞춰서 함께 연주를 해나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라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 조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율해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 글, 발췌글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같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리듬을 들어주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어쩌면 조화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조율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강소영님이요. 유난히 쓰고 매웠던 한 주였어요. 오늘 밤에는 얼음 넣은 하이볼 한 잔과 어울릴 후회 없는 메뉴 고민해봐야겠어요. 불금 안주 메뉴 추천도 해주시나요? 하셨습니다. 아, 하이볼. 얼음 가득한 하이볼과 함께 뭐가 어울릴까요? 뭔가 저는 튀김류나 몸에는 좋지 않지만 튀김류나 뭐 짭짤한 꼬치류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뭐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아니면 뭐 일본식 야끼돌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치즈 플래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금 하이볼과 함께 뜨거운 금요일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음악입니다.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위트몽. 아, 이거 아닌가요? 어떤 거 들으실 거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 괜찮다고요? 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중에서 첫 번째 곡, 위트몽 헌정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휘트몽 헌정,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먹는 얘기 즐거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또 우리 강소영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불금의 하이볼 한 잔, 많은 분들이 안주 추천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로님은 돼지껍데기라고 하셨고요. 아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껍데기와 하이볼. 또 오미선 스콜라님은 하이볼에는 조개구이가 짱입니다 하셨어요. 아 조개구이 너무 맛있죠. 하이볼과 먹으면 맛있겠네요. 또 빨강머리님은 저는 감자튀김 추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 술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과음하면 안 되죠. 그냥 가볍게 한 뭐 한 잔, 반잔 정도 하면 기분은 좋으니까요. 분위기 내면서 그 정도가 좋겠죠. 과음은 하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부곡 17번 F샵 단조 들을 텐데요. 이 곡은 헝가리 집시막 특유의 또 격정적인 리듬과 또 애수어린 선율이 교차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꽤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F샵 단조라는 조성만 들어도 아, 이 곡이 뭔가 막 무조건 신나는 곡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자, 먼저 라파엘 쿠벨리크 지휘의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원곡인 포핸즈 버전, 피아노 포핸즈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라베크 자매의 포핸즈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람스 현관의 무곡 17번 F샵 단조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7번 F샵 단조 이것도 참 좋네요. 두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버전은 라파엘 쿠벨리기 주연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이었고요. 이어서 원곡인 피아노 4핸즈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연주자가 연탄으로 연주하는 4핸즈로 들었습니다. 카티아 라벡과 마리알 라벡 자매의 4핸즈 연주였습니다. 이 연속해서 두 버전을 들으니까 딱 비교가 잘 되는데 많은 분들이 피아노 포핸즈가 더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취향 차이겠지만 또 뭔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피아노 특유의 그런 타연악기의 어떤 청량함이 있어서 또 좋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하이볼 얘기했더니 라신님이 하이볼이 뭔지 모르는 1인 하셨어요. 그렇죠. 하이볼 최근에 이게 확 핫해져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위스키하고 탄산수를 섞어서 만든 칵테일이에요. 이게 도수가 좀 낮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청량함이 있어서 여름에 가볍게 즐기기 참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참 많아져가지고 홈술 문화에서 아주 빠질 수 없는 메뉴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옛날에는 스카치앤소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시원한 하이볼 얘기도 하니까 이런 음악 어떨까 싶습니다. 골라봤는데요. 콜 포터가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예요. Let's Do It이라는 곡이고요.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그리고 미국의 재즈 가수 매들린 페이루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콜 포터가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 Let's Do It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도 참 재밌어요. 아, 많은 분들이 이 곡 아시네요. 달리타님이랑 효천님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들으셨다고. 버전 다르지만 맞습니다. 이 곡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오늘 들으신 버전은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에 또 미국의 재즈 가수 매들린 페이루가 함께 노래한 버전이었습니다. 장현아님이 재즈도 점점 좋아져요. 하이볼이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오늘 왜 기승전 하이볼이죠? 오늘의 테마인가요? 이 타로는 제가 참 아주 매력 있게 보는 피아니스트예요. 연주도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던 생각이 이 알렉산드리 타로의 책을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냈는데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풍월당에서 나온 그 책을 보고서 이 연주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타로 연주로는 우리가 또 다른 클래식 곡도 많이 들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까 전에 빨강머리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게오르고 잔필의 펜플루트 곡으로 듣겠습니다. 외로운 양치기.

잔필의 팬 플루트 연주로 팬 플루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외로운 양치기 아인자마 히아트 CBS 마가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간주곡 준비했습니다. 야누스 발렌테의 플루트과 노라 메레스의 하프 연주로 띄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터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좌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의 자독 보내드렸습니다. 해리 크리스토퍼스가 주연한 16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곡은요. 드볼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가운데 2악장 템포 디 발스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안토닌 드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가운데 2악장 템포 디 발스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서로가 온 세상이었던 엄마와 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안연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안연희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만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던 그때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막막했던 슬픔을 뒤로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그만 사무실에 취업하게 됐는데 너무 어렸던 딸아이는 분리불안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한 움큼씩 뽑아놓았지만 그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늦게 출근해야 했는데 아이는 울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데리고 갔는데 그날은 직원들이 모두 외근을 나가고 없어서 다행히도 사무실 책상 밑에 신문을 깔고 놀게 했어요. 아이는 좁은 책상 밑에서도 엄마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소리도 안 내고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조그만 소리도 안 내려고 조심하던 아이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참 미안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사무치게 남아있답니다.
1: 소영아, 응. 소영이 엄마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래?

이흥렬 작곡 삼치박이. 아, 이 가사도 참 그렇고 이 동요는 우리나라 동요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 동요는 특히나 좀 많이 쓸쓸하고 슬프죠.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해야 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좁은 책상 밑에서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조용히 그림 그리고 그래야지 엄마랑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하셨다는 그 마음, 지금까지도 사무친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자, 아느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볼까요? 아이와 둘이 살면서 워킹맘의 고충이 참 많았습니다. 딸이 6살이던 어느 날, 유치원이 일주일 정도 겨울방학을 해서 여기저기 아이를 맡기다가 딱 하루 아이를 맡길 곳이 정말 없었어요. 어찌어찌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사정해 아이를 맡겼는데 5시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6시 퇴근이었던 때고 유연 근무제 같은 것도 없었기에 아이를 5시에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그날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신 날이어서 아이를 회사 앞 공원에서 놀게 했죠.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었고 혼자 낯선 공원에서 잘 놀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한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그렇게 길고 긴 한 시간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퇴근 후 공원에 가보니 그 추운 날에 모래놀이를 하며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눈물이 눈물이 어찌나 났었는지. 세상이 험하지 않았을 때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꽁꽁 언 손을 만지며 눈물을 꾹 눌러 담았어요. 아이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하나를 나눠 먹었는데 햄버거에 딸려 나오는 장난감에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 아이가 좋아하던 곡을 신청합니다.

야, 정말 우리의 아당에서 들을 수 없는 곡을 들었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아이가 참 좋아하던 만화였대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잖아요. 이 사연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아유 혼났어요.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감성으로 또 같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씀을 남기고 계시네요. 또뽀님이 어려운 환경에 워킹맘으로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마음이 저려오네요. 또 유경주님도 아 혼자 공원에서 어째요 얌전히 노는 아이 모습이 더 슬퍼요 하셨고 저도 그랬어요. 5225번님은 마음 가득 담아서 응원합니다. 같은 입장이라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 시절 당신의 인생을 아이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 또 망고아빠님은 저도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집에 두고 이웃집에 맡기고 놀이터에 두고 일하고 오시던 엄마 마음도 그러셨을까요? 아유 그러셨군요. 엄마 마음 당연히 그러셨겠죠.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왠지 우리 망고아빠님은 그때도 착한 엄마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결을 보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안현희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시킨 사랑스런 딸아이의 결혼식 날. 생각보다 무덤덤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한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냈다는 안도와 형제 없이 혼자였던 딸아이의 옆에 듬직한 사위가 있어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악이 신부 입장 음악으로 흘러나오니 뭉클한 감정이 마구 솟구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면서 한 번 쏟아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혼주 화장으로 붙였던 속눈썹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식은 시작되고 눈물을 참느라 어찌 진행되는지도 모르던 차에 혼인서약으로 서로가 미안하다는 말에 뭐가 미안한데로 되묻지 않겠다는 구절이 귀에 들어왔어요. 울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딸과 사위에게 서로 자신의 잘못에는 사과하고 상대의 잘못에는 사과를 잘 받아주며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며 사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그리고 사랑하는 딸, 고생만 시켰는데도 예쁘게 커주고 꿈이던 선생님도 되고 멋진 신랑까지 만나서 그렇게 나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표적인 명곡 러버 보내드렸습니다. 에픽 오케스트라 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시면서 어떻게 안 우셨어요.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속눈썹까지 떨어질 정도로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셨군요. 그러셨겠죠. 왜 안 그러셨겠어요. 아까 전에 추운 날 혼자 공원에서 모래놀이를 착하게 한 시간 동안 하고 있었던 아이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요. 그 모습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 사장님이 좀 한 시간 먼저 내보내주시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잘 키우셨어요. 저랑 같은 마음으로 많은 우리 아당님들이 북한산 그녀님은 멋지게 잘 따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레지나님 선생님이 되었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하셨고 헤이범님 따님 잘 키우셨다고 훌륭하시다고 박수 박수. 엘리제님은 동병상련의 안현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우리 딸들의 아이는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키워줘야지 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 나와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요 하셨고요. 장호선님도 잘 살아줘서 감사드린다고 두 분과 사위님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5847번님도 앞으로의 삶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있길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받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는 못해준 것만 기억하시겠지만 그 따님은 얼마나 이 어머니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방송 그 따님도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연으로 큰 감동 주신 안현희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으신 공연 잘 고르셔서 음악으로 흠뻑 위로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다비드 포퍼의 가보트 디장조 듣겠습니다. 야노 슈타커의 첼로, 시게오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다윗 포퍼의 갑옷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첼로지만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연주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죠. 야노 슈다커의 첼로, 시게온 에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곡 그러고 있죠. 오늘 끝곡입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파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 그리고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노래하고요. 프란츠 벨자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주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안에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요한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한명성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그리스도는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서울 모태탑 장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강무림의 찬양이고요. 조이 듀엣의 음성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기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워킹 프레이즈의 사랑의 주 하나님 보내드리고요. 유동근님께서 고양이 세수하고 이제 막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시는 길에 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신용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님, 아침 교대 근무 출근 대기 중에 회사 공원 앞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니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평안을 님께서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좋은 예감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 로빈후 님께서는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자아를 보시게 하니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HJK 주디 님,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셨습니다. 7080번께서는 사이좋게 지내던 금화조 암컷이 어저녁부터 몸이 아프더니 새벽에 그만 하늘나라로 갔네요. 여명 밝기 전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러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디 하늘에서는 행복하게 보내렴.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보내줘야 하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못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고 간대요. 남은 수컷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동사님께서는 주일에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3달 동안 병원밥 드셨는데 이제 곧 퇴원하시네요.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꽃마리님께서 새들이 벌써 깨어 창밖이 시끌시끌 하네요 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수리엘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나는 믿음으로 조수아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학교회 시온성가대 황신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김관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자 유다의 불행과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씨앗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부정과 절망의 생각을 주는 사단의 유혹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입니다. 이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전부인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한 교회,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선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경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갈 시간인데 공사장 인부들 아침 식사해 주러 가고 있어요. 하루속히 공사 끝나 새벽에 교회로 향하기를. 그러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며 출근하니 힘이 납니다. 2312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힘 얻으시고 그리고 공사도 얼른 끝나기를요. 나미 SJ님 믿고 듣는 방송.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 함께 못하면 저녁 재방송에서 함께 하신다고 보내주셨고요. 4667번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좋은 찬양 말씀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0702번 오늘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어르신분들 합동 팔순 잔치가 있는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어제 아침에 보내신 문자라 팔순 잔치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어르신들 표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진행됐을 거라고 믿어요. 에스프레소님 개편 후 기도 응원하느라 또 나름 적응하느라 청취자로서 감사하지만 힘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남설악 금강초롱님은 이 밤이 이렇게 즐거운 밤이 될 줄이야? 아내가 양양 현산문화재 한자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으셨다고 자랑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삼일절님께서는 2020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6년 후 빈혈 수치 3.0으로 긴급 수혈받고 올해 4월에 자궁내막암 1기로 로봇 수술했어요. 유전자 검사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받는데요. 어제가 27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방사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 판정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니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거기 있었다. 찬양 부탁드립니다. 청해 주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보내드리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주리의 힘을 내요, 사랑해요. 이어서 함께 합니다.

줄리안 오피는 걷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에게 걷기란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이목구비 없이 빈 동그라미로 그려진 얼굴의 사람들은 마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를 타인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팔레트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지만 저마다의 보폭과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야말로 나라는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이선아의 걷다가 예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주와 함께 걷겠네, 백영하와 횃불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위로하여라. 박지현과 구현화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건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바칼로레아라는 철학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까?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가? 빠르게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삶의 질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 멈추어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어요. 주말이니까요.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방금 흐른 이 두 찬송가의 영어 원 제목 안에 다 공통적으로 Wonderful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Wonderful 이 시간, Wonderful 우리들. CBS 정민아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도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즈마리님, 6시 알람 설정해놓고 기도하며 일어나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까지 듣는답니다. 이번 주일에 간증한

하는데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장국영 사랑이님, 내일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시는군요. 우리 장국영 사랑이님의 간증으로 인하여 또 듣는 많은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S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요일 주말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복스님은요, 아침부터 말벌집을 제거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말벌집이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제거 과정이 이게 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복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제거하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봤거든요. 예, 괜찮으신 거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볼 때마다 많이 신경 쓰이셨을 텐데. 뒷자리 2962번 쓰시는 분. 여름 사역을 위해 유치부 교사들이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나님 목소리와 찬양을 들으니까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유치부 쌤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I've got the joy.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터널을 만납니다. 깊은 터널 속에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먼저 유리창을 닫아야 합니다. 터널 속은 차량 매연으로 오염돼 더러운 곳입니다. 콧속이 시커멓게 되거나 와이셔츠가 더러워집니다. 세상 터널을 통과할 땐 오염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 라이트를 켜야 하죠.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을 지날 때도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세 번째 규칙, 갓길 운행은 금지입니다. 추월도 금지입니다. 터널 안 차선에는 점선이 없습니다. 모두 추월 금지인 실선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푯대이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널 속에선 서면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중간에 서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일.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도 가다 서면 추락합니다. 터널은 동굴이 아니기에 막혀 있지 않아요. 뚫려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포천 일동감리교회 정학진 목사님의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인다.

신랑 출근시키고 운동 나왔어요. 찬송가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섯째님 반갑습니다.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그리고 오늘의 묵상 시간에 이어진 찬양은 Light of the World,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였습니다. CBS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새벽 기도 마치고 청소 당번이라서 아동 부실 청소하며 들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Grace 3 아이디 쓰시는 분. 소풍 가시네요. 6397님 포천으로 가족 소풍. 그래서 새벽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상쾌함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들의 소풍 노래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미라클 모닝, 어제부터 이른 아침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생들과 수락산 산행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암 수술한 후 매일매일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지런해지려고요. 뒷자리 8528 쓰시는 분, 우리들의 미라클 모닝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이미 부지런하신 거예요. 더 이상 부지런해지실 수 없고 또 더 부지런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하니까요. 예, 암 수술하시고 힘든 시간 겪으셨군요. 또 이렇게 건강해져서 산행도 하시고 활력 있는 사연 보내주시니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유난히 단 음식이 생각나는 아침이 있어요. 달콤한 라떼, 초콜릿 한 조각, 폭신한 케이크까지 달달한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다독여주는 힘이 있죠. 실제로 외로움을 느낄수록 단 음식을 더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당분이 주는 만족감은 잠시나마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허전함을 느끼기도 한대요. 달콤한 간식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행복. 오늘은 좋은 음악으로 채워보는 거 어떨까요? 칼로리는 없지만 행복지수는 높은 음악들로 충분히 채워드릴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늘 첫 곡은 맨해튼 트랜스퍼 자바자이브였습니다. 6319님, 아버지랑 축구 같이 봤는데 경기 끝나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수 있다. 그 말 듣고 괜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쵸? 사실 멕시코 엄청 강한 팀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팀 잘 싸웠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남아공과의 3차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함께 힘내서 응원하자고요. 대한민국 끝까지 화이팅!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탑.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잘
2: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

0: 어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

시아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 전에 일산 정두현님 신청하신 릴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핑크 마야의 레이디 마멀레이드 들으셨어요. 4983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동생과 군산으로 여행 가요. 도로도 뻥뻥 뚫리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족티 주문해서 입고 가신다고 티셔츠 사진 3장, 사랑하는 엄마, 사랑받는 큰딸, 사랑받는 막내딸 이렇게 티셔츠 보내주셨는데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행 가셔서 직접 입고 찍은 사진도 다녀오셔서 꼭 보내주세요. 둘리공사님 신청하신 아바의 슈퍼트루퍼,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Don't Bring Me Down.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맑은 하늘님 신청곡이었어요. 이승환의 사랑하나요도 함께 들었습니다. 막걸리 빚는 젊은이님은 천안 천흥 저수지 둘레길 운동 나와서 듣고 계시대요.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주말 아침도 일찍 시작하셨군요. 톰보이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아비치 헤이 브라더 빌리 아이리시예요. Bad Guy.

존 레전드 All of Me.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나트랑 여행 중인 친구와 교감하면서 들으신다고 4643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참 좋은 여행.
9: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이유의 드라마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0: 함께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0일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은 페스티벌이었어요. 더 웨이 들으셨고요. 1261님 병원 갈 김밥 싸고 있는데 좋은 음악들이 나와서 즐거워요 하셨네요. 김밥도 더 맛있어졌으면 좋겠네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기흥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송명선 씨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밤새 힘들어하다가 이 방송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카톡이 왔어요. 쾌유를 바라며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텐데 음악들 들으시다가 어느샌가 스르륵 잠드셨으면 좋겠네요. 수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흥님과 또 송명선님과 함께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들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가레스 게이츠의 Anyone of Us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0192님 신청곡이에요. 조용필 바운스.

0: But you're just a boy.
1: Beyoncé, If I Were a Boy. 그 전에 들으신 곡은 0224님 신청곡이었어요. 리오나 루이스, Better in Time.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6167님, 온 가족 부산 여행 가는 중입니다. 늘 출근 중에는 1부밖에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2부까지 주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출근길에도 여행길에도 이렇게 저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7347님 신청곡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요나스 브라더스예요. Love Me to Heaven.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태연의 만약에, 린의 마이 데스티니 들으셨어요. 저희가 크루즈 여행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드릴 거고요.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을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의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0: 받고 신청해 주세요. 크루즈 말머리 달아서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6월 20일 토요일 김윤주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지능지수 IQ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후에는 감성지수 EQ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IQ와 EQ를 가졌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지능 HQ, Health Quotient가 중요한 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자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며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판단력.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건강지능입니다. 핵심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을 뒤로 미루곤 하는데요. 건강은 다른 모든 지수의 출발점이니까요.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건강이 맞겠죠.